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저명입니다. 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계속해 문설근 작가의 장편 소설 귀의 두 번째 편을 읽어드립니다.

0: 是中心国。
1: 没有。
0: 교철은 힘없이 물어앉는다. 왠지 오버한다는 느낌도 들었지만 온몸과 마음으로 우러러 나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교철은 작업복 그대로 신발을 신는다.
1: 이봐, 최씨, 어디가?
0: 계산대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사장이 부르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교철은 정신줄을 놓은 사람 마냥 정신없이 차요오른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 때문에 차키가 굽히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단한 번도 없었다. 전화 통화는 바로바로 되었고 문자도 10분 내로 되받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문자도 통화도 되지 않는다. 요즘 성행하는 아동 범죄자들 때문에 각별히 조심시켰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서로의 존재 여부를 수시로 확인했지만 지금은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는다. 교철은 식은 땀을 쭉 흘리면서 간신히 차키를 꼽았다. 오는 내내 은혜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폰은 시종 여일하게 꺼져 있었다.
1: 은혜야.
0: 집문을 열면서 딸을 불렀다. 집안은 더없이 조용했고 아침에 정리해 놓은 그대로였다.
1: 은혜야.
0: 교철의 목소리는 떨렸다. 교철은 사지가 경직된 듯 멈칫하니 서 있다가 은혜의 방으로 들어가 본다. 하지만 사람이 들어온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1: 은혜야.
0: 딸의 이름을 부르는 교철의 눈앞이 캄캄해진다. 그래도 설마 하면서 집안의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뒤져보고 휴대폰 연결도 시도해 본다. 휴대폰은 역시나 꺼져 있었다. 혼란스럽고 두려울수록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교철은 화장실로 들어가서 샤워기에 물을 틀었다. 찬물이 흘러나왔고 옷 입은 채로 물에 들어섰다. 뼛속을 후려낼 것 같은 찬물이 온몸을 적시자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 그래, 정신을 차려야 한다. 화장실에서 나온 교철은 휴대폰에서 은혜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는 번호를 찾았다. 연결음이 다섯 번쯤 들어갈 때 목소리가 들려온다. 여보세요? 맑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1: 네, 저 최은혜 아빠 되는 사람인데요.
0: 은혜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저한테 무슨 일이시죠?
1: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은혜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은혜한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0: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네요. 오후 4시에 하학해서 모두 돌아갔는데요.
1: 우리 아이가 매일 5시 반부터 집에 있을 시간인데 집에도 없고 연락도 되지 않아서 혹시 학교에서 은혜한테 무슨 일 생겼나 해서요.
0: 무슨 일이 생기다니요. 은혜는 밝은 아이라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잘 지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간건 아닐까요? 요즘 애들이 잔소리하는 부모님들 골탕 먹인다고 말도 없이 친구들 집에 가서 늦게 귀가하기도 하거든요.
1: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우리 은혜가 저를 골탕 먹일 일은 없을 텐데.
0: 그래도 모르니까 제가 은혜와 친한 친구들의 번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친구가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에 참석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교철은 마지못해 대답했지만 선생님이 제시하는 모든 상황을 부정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은혜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바로 문자 넣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잠시 볼일이 있어서 외출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교철은 선생님이 전화를 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제자가 말없이 실종됐다는데 대처하는 반응이 너무 평온했다. 교철은 거기에 화가 났다. 휴대폰 전화부에는 23개의 번호가 있는데 일본으로는 딸의 은혜였고 일본으로는 중국에 계시는 어머니였다. 다음으로는 삼촌 한 명과 사촌 누이가 있었고 이들은 교철이를 버리고 간 아버지의 형제자매였는데 사이가 원활하지 않았기에 이들과의 사이도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니 친인들이나 지인들이 은혜와 함께 있을 이유는 없었다. 그래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 한국에 있는 친인과 지인들한테 전화를 돌려봤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고 보니 교철의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몸소 다급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이 실감났다. 교철이가 전화를 돌리는 사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총 6명의 연락처였는데 이들은 각각 김현우, 홍다은, 송선화, 박수연, 신혜리, 김지영이었다. 연락처를 받은 교철은 고마워요라는 답장을 보내고 이들의 번호를 하나씩 저장했다. 이제 휴대폰으로 딸과의 연락은 가망이 없음을 느낀 교철은 은혜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1: 여보세요?
0: 천진난만한 남자아이의 목소리였다.
1: 현호야, 나 은혜 아빠인데 우리 은혜 너네 집에 있니? 아니요. 학교 끝나고 저는 학원 가고 은혜는 곧바로 집으로 갔는데요. 왜요? 아니다.
0: 초조함과 긴장함에 가득 찬 교철이의 목소리에 비해 남자아이의 목소리는 더없이 명랑했다. 은혜가 없는 것을 확인한 교철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홍다은에게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홍다은 역시 같은 대답이었다. 그 뒤를 이어 송선화, 박수연, 신혜리도 같은 대답이었다. 그래도 단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체크해봐야 했기에 교철은 김지영에게도 연락을 했다. 여보세요?
1: 너 김지영 맞지? 나 은혜

0: 에이, 아빠인데, 우리 은혜 혹시 너네 집에 있니?
1: 은혜요? 아까 학교 끝나고 어떤 아저씨랑 같이 가던데요? 김지영은 뭔가를 씹는지 짭짭거리면서 대답했다.
0: 아저씨랑 아저씨를 따라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1: 제가 아빠가 보낸 전기세차를 타고 오면서 봤는데요. 그 아저씨는 발이 상했는지 목발을 쥐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친한 듯 다정하게 걸어갔어요.
0: 무엇이라고? 다시 한번 좀더 자세히 말해봐.
1: 제가 본건 모두 얘기했는데요. 전 그냥 차를 타고 가면서 언뜻 봤을 뿐이에요. 천진난만한 아이는 뭔 일이냐는 듯 해맑게 대답한다. 이어 호기심이 생기는지 되묻기까지 했다. 은혜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요? 꼬맹이 김지영이 되물었지만 교철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진 교철은 이미 휴대폰을 떨군 상태였다. 아저씨를 따라가다니 이 무슨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란 말인가. 심장은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거세차게 요동쳤고 무쇠 같은 다리에서는 힘이 쫙 빠진다.
0: 은혜야.
1: 그것은 본능적으로 불러보는 이름이었다. 낯선 남자를 따라갔다는 딸, 다른 말로 요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교철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싶었다. 그 무서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욕심은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 같았고, 세상은 폭발해 버릴 것 같았다. 교철은 어마어마한 현실을 부정 또 부정했다. 그럼에도 불길하게 떠오르는 것은 거대한 파도인 양 교철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망망대해의 한가운데서 맞이하는 집채 같은 파도. 그 파도는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공포를 부여한다. 지금 이 순간 교철은 그와 같은 공포감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 정신을 추스리고 은혜를 찾아야 한다. 요괴되었거나 납치되었다면 범인들은 모종의 거래 조건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해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락 오지 않는 걸 보면 은혜는 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길을 잃어서 미처 찾아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마 휴대폰도 배터리가 다 되어서 꺼졌을 것이다. 일단은 파출소에 가서 신고부터 하자. 실종신고를 해서 경찰부터 대동해보자. 경찰들이 하는 일은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금쪽 같은 새끼가 길을 잃었다고 말하면 경찰들은 안타까워서 발벗고 나설 것이다. 그러니 괜한 생각은 말자. 은혜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헛된 생각은 말자. 교철은 집을 박차고 나왔다. 샤워기의 물 때문에 옷은 젖었지만, 그런 것 따위는 느끼지도 못했다. 오로지 빨리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 신고해서 경찰들과 함께 은혜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 교철이의 차는 시속 100km를 넘겼다. 도심 한복판에 펼쳐지는 미친 질주였지만 머릿속에는 오로지 은혜뿐이었다. 근처 파출소까지는 불과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차에서 내린 교철은 파출소를 향해 허겁지겁 뛰었다.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니 늙은 순경 한 명과 중년의 순경 두 명, 젊은 여 순경이 있었다. 이들은 술 취한 주정뱅이와 시비가 붙었는데, 주정뱅이는 파출소가 자기 안방인 양 들어놓으면서 물을 떠오라 이부자리를 펴라하면서 난동을 피웠다.
0: 야, 이런 망할 내편네야. 왜남 휴대폰을 뒤지는 거야? 당신의 의부증은 상담받고 치료받아야 한다니까. 왜말안 들어? 하긴 뭐, 요즘 내편 애들이란 남편 알기를 개떡같이 알지.
1: 주정뱅이의 횡설수설 술주정이었다. 휴대폰도 때마침 여순경이 뒤지고 있는데 조정뱅이는 여순경을 마누라로 착각한 듯했다.
2: 에라 젠장, 이놈의 경찰도 더러워서 어디 해먹겠냐. 술 취한 놈들의 뒤치다꺼리나 해야 하니.
1: 뚱뚱한 중년의 순경이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
0: 너 잘 걸렸다. 내 마누라랑 뒹구니까 좋디? 난 마누라 넘보는 놈들의 것이기는 죄다 싹둑 잘라버려야 해. 더러운 놈들.
1: 조정팽이가 뚱뚱한 순경한테 소리 지른다.
2: 뭐야? 당신 술 취하면 다야?
3: 자, 허순경, 진정해.
1: 펄펄 뛰는 중년 순경을 늙은 순경이 말린다. 말리면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 몸싸움에 밀려서 늙은 순경은 뒤로 자빠졌다. 자빠지면서 뒤에 턱하니 뻗치고 섰던 교철과 부딪혔다.
3: 뭐야, 당신도 술 취했나요?
1: 얼음장처럼 굳어있는 교철의 표정을 보면서 늙은 순경은 묻는다.
3: 우리 딸이 실종됐습니다.
1: 작고도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였는데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살기가 묻어있었다.
2: 에이, 가출했겠죠. 독하면 실종이래.
1: 옆에 서 있던 다른 중년 순경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조정뱅이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잡힌 모양이었다.
2: 빨리 찾아야 합니다. 가출 아니고? 가출 아닙니다.
1: 대답하는 교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자 늙은 순경이 물었다.
2: 자, 딸이 몇 살입니까? 12살입니다. 실종된 것이 며칠째입니까? 4시간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연락처와 주소지를 가르쳐 주세요. 빨리, 빨리 찾아주세요.
1: 늙은 순경은 절차상 업무를 진행하려 했지만 교철은 찾아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말하는 교철의 표정은 무표정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표정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낭만과 우울 등등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교철에게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는 오로지 딸만 생각하는 무명의 사냥꾼 같았다.
2: 자, 알겠으니 관등 성명과 딸의 신상 정보를 가르쳐 주세요. 꼭 찾아야 합니다.
1: 두 사람의 대화는 같은 궤적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교철은 어서 빨리 딸을 찾을 생각뿐이었고 경찰들은 업무상 절차를 수행하는 중이었다.
2: 알겠습니다. 일단 돌아가서 기다리세요. 내일 아침 해가 밝는 대로 따님의 실종 사건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실종 전담반에 보고하겠습니다. 사건을 접수할지는 실종 전담반에서 결정합니다.
3: 뭐요? 지금 보고서라 했습니까? 아니, 1분 1초가 아쉬운데 이렇게 늦장 대응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딸 이름 아십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무엇으로 보고서를 쓴단 말입니까?
2: 자, 그러니까 신상 정보를 가르쳐 달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까? 12살이면 유괴나 납치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하니 일단은 사건을 접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3: 뭐요? 지금 유괴라 했습니까?
1: 교철의 눈빛이 일그러진다. 연락 두절이 된 은혜를 두고 시종 여일하게 길을 잃었기에 실종된 것이라면서 불안감을 애써 합리화시켰지만 또 한 번 요괴란 말이 나온다. 너무너무도 부정하고 싶었던 말이 나오자 교철은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3: 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유괴는 아닐 거야.
1: 교철은 파출소 내부에 있는 것을 닥치는 대로 때려부셨다. 교철의 위압감에 조정뱅이도 놀랐는지 멀뚱히 쳐다본다.

0: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라는 것을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준비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나 우연이라고 말하고 재수가 좋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연이나 재수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답니다.
1: 매일 매 순간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루에도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그저 내 앞에 지나가는 기회를 한눈에 알아보고 꽉 잡을 수 있는 용기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잘 준비하세요. 인생을 바꿀 기회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뿐 매 순간 찾아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0: 나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기회,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생활 습관이 각기 다른 만큼 사람마다 나타나는 잠버릇도 제각각입니다. 평소에 잠버릇을 그냥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버릇은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건강상 주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인데요. 잠버릇 중에는 별것 아닌 행동인 듯 하지만 특정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파악하면서 그 사람의 건강을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상식 코너에서는 건강 상태를 알수 있는 잠버릇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개를 끼얹거나 이불을 돌돌 말고 자는 습관입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나 이불을 끼워놓고 자야 잠이 잘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지 초조증이나 분리불안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 초조증이란 수면 도중 자신도 모르게 다리 근육이 일정 리듬으로 떨리면서 발을 움찔거리는 것입니다. 이는 수면 장애의 일종으로서 숙면을 방해하고 낮에 심한 피로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철분 결핍이나 갑상선 기능 이상, 심한 스트레스 또 신장 기능 이상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 이를 심하게 갑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주 심할 때 이를 가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외 비염이나 전식과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비염이 있으면 잘때 입안이 가려운 증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를 갈기도 한답니다.

0: 또 코를 심하게 곱니다. 코에 염증이 있거나 비만이 원인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코의 점막이 충혈되었거나 염증이 있으면 공기가 드러나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코고름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때 방안이 너무 건조하지 않은 것이 좋은데요. 살이 쪄도 코의 점막이 비대해져서 숨쉬는 통로가 좁아져 코로 숨을 쉴 때마다 코를 골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비만의 경우 목젖 부위에 살이 늘어져 기도를 덮으면서 코고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잠든 시간에 상관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루 주기성 리듬 장애를 나타낼 수 있답니다. 만약 계속해서 원하는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난다면 계속해서 더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될 것입니다. 멜라토닌을 복용하고 인공 조명을 제한하는 것이 하루 주기성 리듬 장애를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또 잠을 자면서 침을 흘립니다. 인후나 식도 기능 이상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노인에게도 많이 발견되는데요. 침을 잘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침이 목에 걸려서 기침을 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1: TV 없이는 잘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밤 TV를 보는 것은 스트레스, 걱정 등이 끊기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TV 시청을 긴장을 푸는 데 도움되는 일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긴장을 풀고 어둡고 조용한 방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0: 또한번 깨면 다시 잠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부란 증후군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을 못 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화학물질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의사의 처방전으로 쉽게 고칠 수 있지만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과 연결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 끊임없이 화장실 또는 냉장고를 찾습니다. 몽유병과 렘수면 행동장애는 밤새 냉장고나 화장실로 향하게 할수 있습니다. 몽유병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뇌가 근육을 통제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도로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지 매일 밤 냉장고에서 음식을 찾아 먹고 있다면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렘수면 행동 장애는 꿈을 실행하는 것을 뜻하는 의학용어로, 이는 가끔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때린다거나 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답니다. 심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0: 그리고 아침마다 피곤하게 일어납니다. 수면성 무호흡증 또는 우울증이 원인일 수가 있는데요. 수면성 무호흡증은 밤새 몸을 괴롭히지만 그것을 알아채고 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피로함을 느끼는 다른 이유는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우울증은 기분과 무기력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치료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12시간 이상 깨지 않고 잠을 잡니다. 갑상선 활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여성들에게 발견됩니다. 눈치채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체중 증가, 피로감 등을 동반한 증상이 종종 노화 때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0: 마지막으로 항상 잠못 들고 이리저리 뒤척입니다. 이 경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원인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위의 증상과 반대되며 엄청난 체중 감소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얼마 전에 본 영화나 무언가로부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강화가 부릅니다. 조약돌.

우리말 우리글 코너입니다. 계속해서 안경덕 선생님이 수필 한 편 준비했습니다. 단비와 우산. 벚꽃은 아직 잎을 담은 게 많다. 비우드만 언덕에 드문드문 군락을 이룬 노란 개나리꽃과 중턱길의 새하얀 목련꽃은 만개 시기가 살짝 지났다. 탐스러운 꽃을 때맞춰 보는 것도 행운이겠다. 대개 사람이 꿈꾸던 일도 때를 놓치는 게 일수다. 수백 종류의 꽃나무는 제 꽃을 피울 때를 저만의 꽃 모양을 이리도 잘 아는지. 자연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다. 힘들게 피운 꽃은 짧기만 한 제 생을 안타깝다고 할까. 사람은 꽃의 절정기만큼 짧은 황금기를 아쉬워하지 않는가. 길게 줄 선 벚꽃나무가 구포 낙동강 독길 양쪽으로 언덕 빼기 중턱에도 대로 가에도 끝없이 즐비하다. 잔뜩 흐린 날씨에 분홍빛 벚꽃이 등불처럼 환하다. 뚝이 아프도록 많은 사람이 꽃잔치를 즐긴다. 꽃으로 뚝을 치장해 놓고 뚝의 수고로움에 위로해 주는 듯하다. 오랜 가뭄에 꽃 피워준 나무에 비오길 바라는 간절함을 살포시 얻는다. 나무도 꽃송이로 낭창낭창대며 회답한다. 저도 단비를 기다린다고. 다소곳한 꽃에 취해 제법 거르는지 기운이 딸린다. 마침 하얀 목련꽃이 우릴 부른다. 키 큰 목련나무 아래 돗자리를 편다. 몇 가지 색거리를 자리에 놓고 셋이 둥글게 앉는다. 하늘 거리는 꽃잎과 명주 바람의 몸짓이 현악기의 떨림 같다. 우리는 저절로 하얀 목련꽃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그 사람하고 노래를 부른다. 합창 소리 하도 높아 하늘이 놀랐을까. 빗방울을 하나둘 떨어뜨린다. 두 친구는 휴대용 우산을 가방에서 꺼낸다. 우산 안 챙겨온 내가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칠 처지다. 이 정도의 비는 걷는데 무리는 아닐 테니까. 단비를 자연스럽게 맞아보는 것도 낭만이 있다며 궁색한 핑계를 댄다. 나 때문에 버스 정류장을 서둘러 찾아가야 할 판국에 뜻밖의 우산이 발목을 붙든다. 빨간 동백꽃을 피운 나뭇가지 사이에 우산 두 개가 나란히 누워있다. 우산이 보이는 곳에서 쉼 시간을 가진 게 우연치고 신기하다. 비가 내려 우산이 눈에 띄었는지도 모른다. 조금 전 우릴 부른 건 이 우산이었던가 보다. 절실한 시점에 우산이 나타나 준 걸 보면 갑자기 비가 올 때 갖가지 풍경이 연출된다. 비 맞는 걸 전혀 개의치 않고 빗속을 천천히 걷는 사람. 체면땀 흐르는 주머니 속에 구겨놓고 달리기 대회하듯 빗속을 재빠르게 뛰는 사람. 가방이나 상의를, 광고지나 신문지를 둘러쓴 사람. 상가 천막 밑에서 비가 멈출 때까지 하염없이 서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일면식이 없을 텐데 둘이 한 우산을 쓰고 다정히 걷는다. 우산을 들어주는 사람이 무척 다감하다. 우산이 정을 솟게 해주는 모양이다.

우리 가게 앞에 여자 중학교가 있다. 등 하굣길에 길게 이어지는 알록달록한 동그란 우산들이 꽃바깥다. 방싯방싯거리며 함박웃음 짓는다. 그럴 만도 하다. 사람이 우산을 접어 머리 아프게 거꾸로 벌만 세우다가 내 활개를 펴주지 않는가. 거기에 우산을 떠받들어 환대한다. 비가 내려야 외출할 수 있는 우산. 회색 거리에서 포근하고 나긋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사람과 우산의 협력 덕분이다. 각다분한 세상만사도 우산의 화평스런 행렬처럼 둥글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산 두개중 작은 우산을 쫙 펴는 순간 나도 친구도 우산처럼 활짝 웃는다. 내게 우산이 생겼다는 걸 아는지 빗방울이 더 잦아진다. 큰 우산도 일어서고 싶어 한다. 단짝을 내가 떼놓은 셈이다. 큰 우산을 거추장스럽다고 여겼으니 작은 우산을 덥석 갖는 게 살짝 민망하다. 우산은 배려, 사랑, 봉사, 양보의 뜻을 품고 있다. 문학 작품에서 사랑의 끈 역할을 한다. 주인공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산처럼 바람막이와 그늘이 되어준다. 우산을 이살에 고이 놓아준 네의 성품이 우산을 닮았을 상 싶다. 나는 누구에게 우산 같은 단비 같은 일을 한 적이 있었는지 늦었지만 우산 하나 가슴 깊이 간직해야겠다. 우산 덕으로 빗속을 걷는다. 단비가 흠뻑 땅을 적셔 주길 기원하면서 나뭇잎의 우산에 우두둑 떨어지는 빗소리가 음악처럼 리듬을 탄다. 경쾌하다. 사방 풍경도 운치를 더한다. 말없이 흘러가는 저 강물도 비와 놀고 싶을까? 물결이 살랑인다. 잔뜩 목말랐을 사냐도 얼씨구나 하며 흥이 났을 테다. 대로 넘어 건물도 차도에 싱싱 달리는 자동차도 개운하게 빗물에 세수한다. 함초롬해진 꽃들과 나무들이 단비에 고맙다고 인사한다. 우산도 꽃 구경, 사람 구경의 신이나 물방울을 톡톡 튕기며 어깨를 으쓱으쓱한다. 내리면 물을 양껏 머금은 흙의 배품으로 꽃들은 더욱 화사하고 상큼한 생풀 내음도 코끝을 스치리라. 단비와 우산, 어릴 때 교과서에 나온 철수와 형이처럼 친근하고 정겹다. 오늘 이 우산이 내게 천군만마 같다면 단비는 만물의 생명수다.

네, 이란 가수가 부른 노래 살기 좋은 내 고향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교, 제작의 리처리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